0: 성공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같이 I'm my savior 내 걸어와도 배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 그래 답을 찾은 rover 난 노절 can I come over or over cause it's not over here we go
1: PD Radio Feel the rhythm of Bride